0: 없는 무전 하나 언젠가 닿을 거야 저기 지구 반대편까지 닿아
1: No more, no more, baby, no more, no more
0: 눈먼 그대들조차 날 보시

보다도 어려운 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.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자. 네가 내 대 잡들은 너에게 더 엄격하단 걸 네 삶 속에 굴고 있지. 내게 또한 너 일부 너에게 이제는 나 자신을 용서하자 break it. 우리 인생은 길어 미러 속에서 난 미러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은 오는 거야.